아수저라? 닥터 파이어핸드 떡이네로 참호 그날 자고 있던 거 가장 따가워보고 말하기 징송 하게 드리는 거 같아서 아수저로 뜨노 바살라이나 하이나 하이 베스카네 살로 너럽고의 말에 피나이 다이카 달카 달러 자몽 또이 파이프나 하이나이 너럽고의 거거자리 어른의 바살라이시는 저도는 한바이

아식자라 가나바이캬 기렌드로 데브르마니 사렌다 답마니 커랑 아카스베니 야골탈라 오보니 러기노 바이캬 지니티니니 디포르자르니 꼭보록 하와이반다 하녀하이 샤릭 담치니 담프로 그나르자가는 주도노노 한바이 클럼바이캬

0: 아이게 안 타르시는 거 아이고 여기 살고 능 하나로 피자 파이팅 빨리 능 말이 꼬우라 꼬우라만 살아있는 동무 무지카
1: 너 건 타르시 리케 다 미래스 능 안 살고 니 나라 파야 능
0: 아우 아스는 꽉 타마부 오 루마 술래 루마 루마 비앙 술래 루마 에 루마 루마 똥라디 루마 오 벗고 시크네 야래 뭔 티니 에 루마 능 똥라디 마 크네다 능 어 뭐 카식 세 넌 티니 앙리피 그럼 얘데 능 무슨 카식 만하니 이 나나 나 이클라 만자카
2: 야가 민는 야가 민
0: 야가리야 야가리야
2: 당
0: 야가 나는 봐
2: 민 야가리
0: 아펠 차디 아펠 님 거기 아펠 또
2: 아펠 차야 약간 딘 약간 딘 마음
0: 땀 통해 슬러 로마나 아기 능하나 녹화시 카식이 바이시 안 왜 밤자 파요 이렇게 땀 많은 녹을 타라나 능력을 타야 되는 것은 카드이자 아마 살심을 열래 딘이 타는 힘이 딘이 상당히 형디 아시 딘 안 수티마에 오시 능하러 발적이야 힘이 딘 타나 닌 바이 너가 능 나올래
2: 너가 능 힘이 이제 발적
0: 힘이 탕래네 힘이 아펠 박살이 탕래네 나 힘이 저는 가시야

아스쩌라 그나마이케야 톰녹 톰녹니 몽가 아이토르마 어 톰녹노 시네이가 노렌드로 데포르마 아카스바니 아거돌라 비니야글로 타부 카나바디 소신드로 데포르마니 르짱몽록